이별이 마마마 왔으라니 우였으라니 알면서 하자 이 남이 없더라 알면서 하자 우였으라니 아니면 메시 우였으라니 실신이야 마프였으라니 반야 왜냐니 바타테비카 바페니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무엇이 세우니 베리에니 Hey, where you sitting?